그녀는 아침잠이 유난히 많아 그래서 일어날 때까진 꼭 전화를 해줘 사소한 일상을 묻고 이야기하는 걸 즐겨 귀찮더라도 계속 답장은 필수 매우

나의 말 해 너는 domestic 근데 지금 지구 반대편이야 honestly 이제 차이기는 질러 my plane too quick 나는 땅을 흔든다고 아네